0: 필리핀
1: 골드랜드 박보영,
2: 김성철,
3: 이현욱,
4: 이광수입니다.
1: 네, 골드랜드는 밀수 조직의 금괴를 우연히 넘겨받은
5: B1079 Cabasa's Radio Time. It is now 10 o'clock.
6: Time check brought to you by
7: San Miguel Beer. Pil na pil ang win sa San Miguel Beer. Join now.
8: Playtime Entertainment. Born for happiness. Pila, pila.